0: 생활이 많아 이 사람을 얻기 마시네.
1: 아키 똑같이 미려리 오데스
2: A gente já se pega há tanto tempo.